집에 하루 깡 입혀요. 오 마이 갓. 배달비 할리던 애 배부러 고르 남버 두 컬린 클럭 21 대파 대파 달려오는 헐리 해야 국민 대마야 배야 왜 fuck 하루 강의 약해